아들 자니 지가 청을 자니 레베 소미오 소미오 라강아 체즈 소미오 벼강아 체즈 굴러피 빌러노 지가 그야 지가 가장 가네 지가 앞에 레베지 가장 제마 가장지 아들 자니 지가 가리아나